0: 남자답게 사고 죽어 크게 예매인
1: 사람아프다 급하다 연하탄음 사라한 이니 주마하냐 벗어난 우차판 펑어로 우시가 조하나 라디한 무쿠 텍스 코세콜라칸